프랑스코 로브리 콜로 페젠 나의 탐티마시 아르 브론스니 반타 문는 하이 파롯 아르 잉글랜드 게지 라우먼 탐 산시아리 크리켓 테스트니 탐티 아르 접티 글레네 런던니 로드스 아우 자가시는 동 베글레네 파롯니 송파리 바디 에벨라시 탐링가 탐지 민니니 프레 자가이등 정미신 바스 코랑 소피네 바디블라 기비오는 잉글랜드 아 베드 혼나니 지 오파라우 먼브리볼 나가나네 가세 스니지바란 라나네 게레가시는 동 아사마반 물룩 선살리니 반자니아오 아르 대마지 아바드 비견 미루니 에파자바오 대마지니 시멘사포리오미야 베골 아르 바이디 가이네 무아포라나이 자등 아바드프르니 디운타이코 방흐나이 아르 소바이하리니 아바증 고송타 하나이니 탕키증 베 하바파리코 라나이 자등 베 하바파리오르 조나이니 MLA 부분 빼고 아르 구분 구분 알라시프라 누자치등은 베전 레기세 증니 디니니 보로라다바브 에세네스이